0: 만 뿌란 무고 인근에 롱골을 못해라 사만
1: aji katon tibingen mana jaarak ngono 628 13 7
0: fanane kharba bodon kenen di